back to me, the earth is gonna good. Had a younger than me, it is her going back. 한쪽 그릇이 치면 바쁘가 돼. 서로를 보지 못한다는 거기서 끝.